0: 조종사가 코리안 에어 제로 나인어원 메인텐 프라이빗 370.
1: Korean Air 091 Handyman Trail Center, good morning.
0: Good morning, sir.